0: Kısnaki-san. Kısnaki-san.
1: Yaş! Yaş, burada mühendin kısmını tutuldu. Yanfey'in yazı kıyıldı. Değil mi, benim de. Din Yushan ne ilir 前線. Çin 53 軍 は 破竹 の 勢い だ. Vaşi 自ら 行く.
2: では 災難 は どう なる でしょう.
1: ああ 座敷 計画 は 国領下 の 任務 と なった. きっと 久美子 と 宮本 が 守備よく まとめる.
3: 自分 に お任せを.
4: <笑>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梁飞，
3: 是梁飞。